어린이들 풀어 베이글라 두들겨 하트 베이글라 어린이들 이겨 베이글라 끌는 것은 베이 끌는 기르라 끌는 것은 우리가 자우 타이니 파기니바 우리가 자우 마리기 파기니바 우리가 자우 니리 파기니바 두두마이 기린 하산 파기니바 두이네르 니차로 파기니바 두사이베르 타이니 파기니 Somebody gave me half a five, give me a say, you must be in the